늘 그다 그게들 하게들 그다 그는더라 나도인다 가야돼 아그들 뜬다 그들 뜬다 그다 그게들 하게들 그다 그는더라 나도인다 가야돼 그들 뜬다 그들 뜬다 그다 그게들 하게들 그다 그는더라 나도 가야돼 다 그들 뜬다.